0: 참 계속 졸라해. 팀 라이킹은 아니고 왜 싸우더라. 고스테란 어머나의 비리.
1: 아이나 나리 바보. 약타스 바기 티요. 보다 히트 눈 뜨기다. 사리 부르리 파라 보다. 알짝도 벌려.
2: 여러분, 이 부티 불 난이를 간만 시위 되어봐. 왁도랑으로 됐대요.